0: 그런
1: 플레이맨
0: 때. 사모슈 파마스 파데노미네.
2: 마지야. 우리가 멤버지. 그래서 무슨 무슨 무슨 success, 다.
3: As melhores músicas estão aqui. 87,9 FM.
0: Lá, Ana Prado.
4: Henri Freitas.
0: Parece que a gente só brilha no